0: 有的给拼了机哈三索明啊让你等着为那年后天后马走当来对新金所哈三节真够当共同营养能人都了空了忙累嘎当所以吹切一当人比过了建筑修改空地他当这个人确实是呢熊熊不一致他别的高来看不要他按住苍面金色的是按第一就在那个人做六千六百七千万的人做他我这个三组结算呢
1: 他别的大部分的凶手有些，这不马丁没钱，俺对吧？叔叔开了那一年的，叔叔给俺对外讲，恰恰啥都钱呢？没，对头了，他跟他上了忙是当下去，啊，对外讲他谈的，旁边引进没几个是凶手有些东西说呢，俺呢，俺那开了几个那，别的，嗯，俺对那开了两个几个，第一学了，俺呢，第，他的凶手有些等等等等，今天结束了，对外讲叔叔。
2: 파마에네베 갈레틱스뇽 소송이네네 안 조송다야기 디발라체스데네틱스 용그르바 심도베데 안 이제 고타야고 제데 안 디발레게 메치 안 파마에 베르바 네 또스 체켈레라 친다지나 안 레가 크리네네 냠냠데 사토 제 레 계시 주고 숑셰베 유서르 안데나나 마춘네네야 케레시엔바나나 레가 규르제냐
1: 저거 산내리야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제제제
0: yus. Andi di nga tso gita di kansi fuksam di yinla tiwe ya ngare ngane shine fuksam da kanda ngunju chiya ge chasha chibuti.
2: Laso, laso, da gina diri nga tsui leti nga pepa kadinche.
0: Walo.

토카 땅 동부 진부 장토보소 여사라 보 강토시구 어르코도 다참바치 장부 조왕 양나 조롱코도 먼저 강토시바 땅 초록의 마치와 응고시구

0: 차도 이기 늘은 로비케 담나 이기 늘어 따로케 초지 거비케 담나 캠어 뚫리케 챔너도 바케 사올라 제와 체자만 보 터비케 람나시비케 담나 퉁저 체제 담봉차 퉁저 제키 튠데는 송데 함어탐지 담바 초지케 균케 라노 초지케 힌케 헨라 투바 쫑케 노산타 투톱 제자 맹케 대초 초지 좀비케 릉아 응아체 케토케 난리 노샤 케당 드라타비 바다 당 렌조 드와타 고르너지 렌조 드와타 페만도차 렌조 드와타 세데 창도 렌조 드와타 황케 뇽모 렌조 드와타 서케 고 고르르보 셀렌조 포케 고네 도차 셰다 테모 창도 담지 드와라 탄 테네 르다 제제 아탄게 르다 네요케 나라 뎀바 쳔보 토비케 자자 멘자라 뇽케 고네 테네 추네 므시 탐제 베데라 데와 추지 물루라 톱주케 몰람라 답케 고네 테네 산지 찌버르보 로폰도와 토베케 링반 남지 아유 얼른가 초설라 데니 우유 장론 남지케 니야 쭈차팔라 펩설라 휴 테네 링바 탐제 나와 니게 란유테 인존네 셰진 좀바가 초나라 또뭐 자타 제발란지 테네 탐비 초지 좀네란지네 산지 억다이 초네라 담바나네 탐제 드워 언닝도 겸마티발라 참타 닝제 주비케 라미케 제바샤타이바 제가 첩제 제바샤타 텐길타 물룰람베 탐제라 참타멀라 라제와 탐제라 신 인비케 차트 네 데나 테야 보제케 투바 천도 메토케 차르바 셴가 로춘존바케 히 손장 좀베케 타르고 닝제 르모케 나라 멘자 고테 조바다른 제네 탐제 초지 자발라 공케 고네 반다 살라네 바 른지토 고로 살라 안 바 른지토 베마 차자 쳔보 른지토 세데 른지 초바 른지토 홍케 넘버 미 바 른지토 로와르도 섬자 탐제 초란 조바 쇼세네 우르제 베만 주네 투세 케서 너베덴두 르솜 투투 케서 버든두케 늘티 남카 냠베 섬장 로동라 나초 드잔 두비 아타예 나라 은에 치다 고퍼서라 나초 두케 템포 타 두예 두켈라네 임바테 참라 팜네 까초 템바 탈비 젠살 니마티니타 산제 템바 탈비 젠살라도 파르게 임베 코라자베케 땡딩데 초찬 임베케 총콜고르베케 땡딩데 톤다 몰람 투다 예르고 나다 피베케 짜시 몰람라 츠바타베틴 제네 라마케스 노르덴두 남타 른자 살제 층아테 동주 대예팔라 효송 남라닌다 짜신이 사거만보 초제고 살란주마 짜신가 매주농사소 팔라 군초 짜시소 초초산제 초 군초산제 짜시칸이바 짜시태장 등대대래효
1: 생기나바초 룽키 짜시도지키 빌릉로 위브덴 쳔다 그포 미치 난도 쳔사 휴선바예 리치 지미나 릉로 옌다 센주리 태인디 릉로 리치 휴처

0: 종속카 아디디 게르카 다 데일라비온데 다 탱교제사 마자즈이리 디시즈 디니 조 조적 난데데 나디니 에 다조 초진하는 게 최대한 다디니 별 시위증으로다네 롱어 듄조 땅아 담아서 규격이네 롱어 죽게 레드 아 디텔라 소바 마라 틈레라 소바 갖고네 여기가 조원의 상태 아 디니 저자탄 지바이
1: 달로 나와 가자 돈데 제라나 녜베 물로선 따다 심바시 시규 양달라 제트르페 토베 키토 콘게 콘바난조 돈데 제 신지 휴다다 단주 리뒤 소시다 시미스키라 너다베 존주제 가투리 그 만당 찬토 다지 예전 히베 시규다 용로 돈데 젠덴드르데 동조 다이야 존게 人바 예준네 탄조 종체 人바 레 즌소 튜엔데 샤가 앙송바 토바시 카루주 제위샤 차다 종조 레지바 나왕가상게
0: 아 디니 렌도 데닥 트든 로비 줄람 있나야 단 렌여바 만나 데다 탄지 디니 人비 人바 이 담테 형이 만나 샤다 인바 아 디니 디니 차두 콘나바가 깨자기 줄람 그 있나 디니 난데 땡살라 디니 하장가 할레바가 디니 고아통자여바 디니 여덟 그냥도 되바 따라 희용도 디니 펜스 거팔라 산노 제리 디니 냐뇨 제리 라소바가 디니 나랑 만다마 마보제 여려 와차 다 디다 탐지라 랑라 제주 거려다 저 냐뇨다 고안다 야다바 따라 토죠
1: 나완가성나 진도린니 레자 너바 체니 요미디 콩게 린드르 리토베 돈디나 준디 초아시디 란용 종조다 힌카리 여러군라 팀망페디 망초제 고디윌한니 땅가 가송 종저 시지율라 코나 리긴준탕다 예린제냐뇨 제도바비 베랑수 중제 종저바야 회괴디소 꾸바시 마제킨리다 딩조상위 왕게 달로야 코란딘도제 진댄바라 딘제휴이교 카루추체위샤 차다종조리지바 응왕가성게
0: 다따니까팔라 귀바라니 조도따블어체나 다나닌 렌쇼바리 달로이나 진단바 탱카키르 송아이 대인나랑니 긍이니나 딜른주탕 쳔보라 어른의 쳔보게 예상상 센미 대인 차든게 탕야 할래바지 미데 쪼그 줌신데 데니 쪼 땅다 갸카가 공라부 짱조고 고갑장부 데라 뛴데 아 데니 데다 데다부가 데니 소용가 진다 강락강 상가 마보지를 효라 데다 개긴 코나바가 데니 소티 양다바던데 야포농 개니 더게가 까디나 니비토니 라니 따보이나 데니 세나가 까카 마보기를 동나데 아 디니 베젠타 준총 어 따던다 양다바지 줄라 데 데다 데까디 디니 가 디니 손트고 토니 디게고 토니 안 조도던데 제 테테상상던데 제 형
1: 딘키 토네 룬저 쵸주주시 토반다야 난주 초위 년용 레숑 희인데 니도 녀교 자제로 나와가성나 종초 올리니제 쿠므르 담바다 뒤디네 토탕조르야 꾸로란 년조메데 제타보 헤가 치나 코나 종촌 조준제 동초반 남아히히 카루쵸

0: 北京龙城年轻理工抗击龙城里中央龙城年轻实习理工级北京立正举动下级人
1: 남옥의 퇴계기 남내년전쇼 간들히게네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의 퇴계 진남기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系数据推送仪。
1: 생일인 게 공감사 샴라 선교를 냠달이 생시고이 팅디 선교를 기낭 된소니
2: 삼루사베 양람사바레 니지치 제발레 제주 좀제 숑체 치로타 뷰세 리소단회 열두 변조를 축제 되부 중과 세바 수규고르타
1: 규남쟁기로 교르기 총세 균용의 다르게라 군디동회고로
2: 예동이 슈저주류 신진기 아시아타 시리자주심의 변조를 냠레 지수기 우소기 개린타 처지레 둘라 구디 대부동심배고르
1: 콜롬비아 선유림부 듄상아 개바타 미갸라 길남도 쇼르베 고르소이
2: 샴르팅디 선유리기 남튼 십진남 선로나
1: 디글레군에 베베네스 제주니 망주 디기단 저와 유바타 제주기 레리 체동라 쇼겐 티브기 교진 변조 쿠르교 야고타 남고야 지르동베 텀지 제서 개진식이 지급 조지 시진핑키 제주 뉴버 7호 동화타 제주 샤겐 렉소 동화 제주 남부 서투 제제니 제주기 명의배 도표 뒷배 강리 지구시 대낭유. 달루야카라 개용 산내카도 제주 지수 하장신부유. 경치 달수 제주 균퇴강 초도신부타 링내타 유고로 냠지 딩섭제니 제주기 남부사바 뒷바타 제주기 레남사바 기신시주티 랑게 변조기 난기 구수 균시 매바르 치루조회 수념 딘배 뒤리식도 교류유. 모자 리위토도 차류치심 럽도투 云南普洱以四毛区异乡种地及恰路土苏康西图，雨果瓦区牛里勤尼，且新热瓦的具体恰杰巴南江图，恰路水巴烟界塔，恰土贝拉塞罗布琼切秀古马塞，普洱恰路土贝列里姆拉达古尔切秀拉，恰水娘们南乌苏秀秀，苏康基经古尔瓦诸位以，亚克空心区，雨果瓦内连秀塞切切尔帕尔松西区域，亚克地里重西部新旧罗布琼区雨果塔。 추잠도사유유고로세미변조로서레남나소기열두제주기군류사바구비체니망기유고로제주기레남표숨소소당유바마세망수내상타개된튼제진송소기레리망부폐기조교로구이지도표제주니변조로판류조비뇌도타구이쇼조인지켜주지시진핑기난고타항바르토제주기신자경류로커섭진니난고디니변조로판류라구이지제비 贵州做他顶多点不行的就是我吃亏些你的能源年度你是留给用促进你的心结合出去习近平给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 在聚给出席军团昂立脚团人不接地，在聚叛乱给派动三把军械灭亡对去。各宋朝所改编《金马龙年记》，灭到那届吃给李拉成为七国新兵官的。年度你则主流，北京也得成为龙年干牛推行的也给空心水部的接续。北京重建的起，建设阿家灵堂，祖国永不敌蓝色港湾所属，同样龙年天鹅中阿松山电波堂，龙年大瓦堂，从对人类越过路，每每人类许下年年所，那么再去其他来加一当月。北京重建的龙年聚集局长何志金起，龙年他娘土越过的中堂，龙年他娘土新建三瓦，龙年他娘土从对过路啊，等同龙年他娘土。针对了大瓦所给龙年女性被欺负日本人不拒，龙年八岁的电表变成了滚地动心语。结果别人场面没到那间吃给八岁前呢，从看给矿产交别使用龙所拒绝的语。来日吉他呢，来日加他的写不他了。也对的嘞，在就给那么三百九牛肉的兄弟，两年他写不出牛话题，撇出三百的牛去。甘肃敦煌区人类天空及上家的电台。前面在就那把军队配送操作当局，主局出图龙东给我写把开局是写别，特别车队就是敦煌拉里亚给我写把题，年纪给车队厅长忙续听主席把的忙都进去。敦煌拉里亚给我写别，从你的表姐给今年的选拔梁永基，敦煌给你们那边推举钟启伟， 层面明沙之后他让那莫高车部给尊重可以过了三期安全公民车部的四百的票据学安全公民的样车部厅长忙到当年有个为车部及国国公给学习送去成绩了这期女不听别话在九天人女给那么三百公民陕西西安汤前部前面冲突汤前部有追准样西北 MR 娘西母村南北娘连南站给有个为民用西给一万公民如果我能汤给了给人们我写的就你那位人家你们给他有些拉索索丢个能图就这么修复他这种可以参加这档两年前修复学西安给参加参与公司卡个没有积极经验的王毅人给那么长提参与两年谈三不约吧别呢都是由孔明陆军把我谈等同汤前辈西施重给了给准备出发所拉索写吧都不是亚尔给孔先生追军切切的把握他按最近用给从你的拥抱不讲加上你就连松就爬了爬了越级松越此乐给国歌不撒不撒这句连孙秀也也是对提的三年卡给撒别秋俗每个月女把我顿前年这句给那么撒不他连那么撒不毕业撒不借一生借的南国爬了为闺女撒不军线没把滚龙前年公平给孙秀撒不准备进行越从天部出门的国的教堂在据军地司司长杨武义按据其他忙不念的宋年使用为其在据出的动画堂在据其列立萨巴堂列南萨巴比一萨巴阶级随着这座也不切的从列堂与国人类旅行地堂界念这些在据南巴所被切于自从列这些部队空白了军地当年念这些对于列南卡级对于其宋于
2: 这个列空内比为内区塔罗尼罗阿森给恰贵军爱别古族罗银了云南间给肉球的切别罗唐不提养行记者书记习近平提为这个都是给春节云天阿萨电台加一动画堂云南间给肉球的切有提重新台阶特区给监督拿到南九的协军人心给娱乐媒体把他预布了美国的切别特地电波的送给协电那语四国卡塔第三卡期云南间给肉球的根据团军内电七八塔特地给雷根电波的送托重新全用内台阶用户的固定电地动画坛三公平也以团军的人心军前没法的切入动画迷茫用推梦托初步的用户的固定动画阶级切图恐怖电波不行于宁夏固原重叠的西季总兴隆重叠下凡重尊坛我不再垂看热烈性拆打的整理局明年若来了军队按规定当话题听啊平面都觉得为多岁所着提听着平面吞了领土军队三年提给吞了空白期归宿开进行的军队行列现在开了家队切不提闽南期国章内来秀突破穷学开了几根古的话富奥期明年期蒙语期按做了若让哈赞进步切学开始出看的美白人呢按做我在期牛孙吞结切美图提马在浙江的粤北经济你国企业里面来个他就切不得下凡重组年龄浪漫男按照起来难对不行那年可能里面拉包给东国国日期你就重组咱们新学解决学讨论你云南建议着给了切别罗唐布的音频三年卡坦地震卡起失去几千年电波用外运用切别按照拆进货离这坦离给了国产前天云南建议着给了失去麻辣政府杰克就重新他的姐姐做那首歌的总贵州省情正安总图广东坛贵州也肉类起领归娘军坛吞了娘他的不打娘队姐姐三桥协送三年提给给他的吞了不在托北公台凭借主角的固定东西云广东坛贵州也肉类来团促军正安促军给组长黄勇起新路局也肉类提就南京给推送三百来余把他按照戏剧也苦够腾进去肉类切断人不能采取规定当地业绩间他自孙间成绩间借给给他的吞类求索对就行些就余为这搞到给蒙特布的杰克做不年龙爱也把他给推送所谓把他体内就南京给肉类团被委把他只要书记习近平起行列他重新批给了托他把他送图再推脱过那个月你都你说这些略当我媳妇儿这些书记习近平起推了三百人努力三百节目的固定动会熊没从就通重视他的姐姐特别了他的定时七八堂也可别重视他的姐姐做内容就是总了也就是其秀气的动画云北毛会面部的他他借着国的会社会以云南人接着有蓝水族把这千年协军人心给娱乐特别他几多年过才可以写内容那句 他留中央给一家恩堂不难。云南前给内面着给着求听堂不的对吧谈及天天马拉人心给规矩讲签约。三年开启德西千年坛若有了蓝色军区岸推荐多当天为了贴吧坛为不了有看推荐多三段前的明年坛听对了新天若有了切的那边岸团购前行去。安徽铜陵区新千镇边为了媒体吧切片德西千年马拉了电台城市前面前边我的动画坛城面来推明年听对多远年拆卸的切盘忙作业在你安大的心田让地人数写把解决有人识别一些蓝水水把谁德西前人给切工地重新给忙作用了切把的切把谈归南前给内皮妥当切盘有人卡点肉给了切鱼电给没切把解切鱼同林重给了新列坛重新去也人不识别德西把增先提俺最欧洲高头去拍个图书，看点肉卷的你，云南前给那边肉卷图就有了这条线条。人家俺咱们内心多七八趟，俺咱们内提就七八，俺咱们内肉卷七八，特地送我这七八趟，趁机忙错些让点狂别东北闺女，闺别几个月就去去。就来谈来修你欧洲忙错些白白的用费搞这人。三年开启从七八的今天，余不断断的组织肉卷起色，开了点给七八趟。沿用及组织肉卷的团来给集团部的国土统计的青年来给予不是。河南信阳淮滨总体所在阿面托湘潭重叠及沿了所在南北滩铁托重组人别他给扩康南北人松团来肉卷的马尾切点当天给来给团结巨人重新独立比如规制切不滩陆秀潭连密配置所及足于给林切有推念图推荐图当地忙作及他泥色的雷秀图别他们建立及下动图的起行于三年提给全界给来西给团结跟国华张成启三个派的库尔冈重新度作别三家七十年重新给连密铁度的业主女婿规矩突破铁齿。谈的渔民那么的渔博店铺渔博谈来给胡子们家还将进不图。按住吞女店铺案

0: 친나나바도 조보 촌촌서 다다치제 님시만나나 베총 롱칭 닌칭리콘 칸기 롱칭자 시빌라인 치빌렌 칭티시 마지 장정이 살라몬팅 오길렌 칭니쇼
1: 시비 종이
0: 罗成主播周末月的德仁格西北尊严等级对称农丁哈拉萨江苏龙城给罗马苏南于杰西之托尼曼拉西北尊严的尖端级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지 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줘 말이 빼나 녀 우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오지
1: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지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China number down, Chubu Chunchong Yoda, Dasun Chi Jenin Shimadina, Bujon Lung Chin Ning Chinikong, Kangi Lung Chin Jesibilan Sibilin Ting Tishi, Nazi Shanjun Yi, Shalamun Tung Ogilin Tini Shu.
3: Sibi Jundam
4: Sibi Jundam
2: Lochong chongpo chongmo yada, dilinga sibi zhongdan hyoju du cun nu, bepa hami danju sibo ga zhong tong tong je hyoji yin. Qing wima, qing wima, qing cong je la, nyo gerar ma je yu si, nyo diga mang la, nobu lun zhu zu hyo si. Qing cong de na, Dido ta rambu ma yu sa ge sa cha je la dedu yu si. Degi yu yu la qin cong zi me yu da hi me si.

0: 다 골이 찬지자라. 사거 찌지라 루딘주.
1: 뒤이 람도르 사든 봐. 까나 찌지야 로토도.
0: 배젠나 토.
1: 배지루 튜링치.
2: 생긴다 봐줘. 꼭 감사. 다다네 벼조 롱찬님 채래 컨. 칸귀 롱찬제 부지 로토키 주디 수리. 샴라 부랑 저저 메지카 나브레까지 힘조 소에 좀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존네. 부 메다 류 다와 쭈꾸이 다키다. 자크시브조 콘 모톤 도디제 효리 럼사 키랑네.
3: 제제. 딘카위 야타자 예팀바 조카르큐데제 냐와 양오 응엔조 까디침. 자티 뛴진 힘모 샤다 치와. 제딘 토릉 다가 나챵솜니. 랑디 우토. 챵도페 제바 치비강 강수이원 힌동고마미 야롱짱보소 셰츠지비 딩고신 쿄로라이자시바당 요텔라디니 시셀응웬고기 응아듀짜디리가 잠니 시그위즈쿵가 따따노리나라 데니 치딩가 토릉따가 응아챵솜니 랑디 우토존다 베다주바가 우통고 추힌가 데니 따치나 유싱스나라 챵도 페이지진라도 차와 치른조지도 강수이원조 디 힌동고마디나라 렘기 민주도 야롱짱보소

비시로도와 대총아 드무로 가데 드제 게콩게 헤고다 다차 샴부소 사니 미션 포주르정 칸데 츠튼비에 쇼튼 따라 고른데빙아 칸텐셰구 닝니 추르튼갑 자차다 체제 뇨도와 덴자께 토사보구 론턴란 야나 양사사데니 녜요시무룽 추르튼조여비 히제 차도와 사이사라 따이시데 뇨도 조롱거 효닝제 렌데산 야나 토사 주그발레 조롱데니 드무룽 힌도란제니 녜요시무룽라 양서제 사동암 야나 바도당 도풍거 자도와 감무룽 딱처라 바타체제 제총안 조롱거 드니소 로무룽와라 드윙이진히 구구 섬네 출록의 노체 유용두 자차체가 탄고제 교 교가당 로워 준대 미비 니츠 유메라 양세다기 시디 니비 자직시구 니부가 타니스런 존유뿐이 원라 마당 제소 준노르포와 원라 겐고당 초고 네바라 왕부 쉔체기 뿌지 옌네 메옌포구 토카당 동부 첸부 장토보소 여사라 보강토시구 르코도 자참바치 장부 조와한 야나 도롱코도 먼저 간투시해봤다. 교록의 마치와 응원고시구.

0: 三个大伯祖，带领个保障龙城年轻力工抗击龙城节，七六个在连城雄山的亚军营，连城的总督大左雄八老家，一些全国跟江总部组建营，召集门徒抗击龙城节连城严大三八拉个时候，带领这样么？
1: 나라 나랑가 미탑제 로지여라 제라 치랑가 메치 뇽와 장모 양여시
2: 제다 나이 주비에 메치 휴란리에 제라라 장슈 코즈다 메치이 카쇼헤 뜬지나 나지 레티제 링기제라 웬기 양제

0: 가르가르시도
1: 당도 강에데 카마스는 안 소스 파메기 삼시 맞아
0: 파메 삼시
1: 파메 삼시 카마스다 루드 치만 롱르데바 슝셰비 이제 인터넷 나 나랭은 시에서 슝셰비 이제 팀마치라면 됐다니미 팀마치디 당도 루드 퇴마다 팀마다는 안 파메 냠보여야 할 때도 얼마나 해요. 안 테만 입었음 봐. 안 중세 이제 두스탄 거 레스 파메 커바 전디잖아. 요 영화 디바 이제 당가 두기요. 라바면도 나 킬리안 앞에 내가 체체대. 안 디지도 전에 로스 봤디라. 안 파마 베디 롭터 군다르고 안에 나 롭터 틴제지로 안 이제 당기 유스디 전에 안 파마 군다르고 제대. 안 나 킬리안 돼요. 안 파면 통제 베디 로숨 따다 로사다 딘데 제게 등님이 디 칸스는 다 뭐마 지는 거라 파맥이 칼라 많이 받아 근데 딘데 파맥은 딘데 성기 유지되 있는 거랑은 시에서는 소디 카무슨다 체리 디 소자야보다 디 자치었다 안 되외장 디 간주 소소 표율 편도 주는 안 되외장 탄다 베딩 간주 총세인에 베 상중하게 달래래 된 조치도 있잖아 간다 간지도 베깔에 되냐를 봐 근데 왜 된데 봐 치료를 용법사 근데 저는 밤에 싫어 좀 알아서 봐 자기 소자 여부지 안 소수 표현이 직조디 근데 제가서는 주민 팀들 소리 내가래 용 뒤종이 디스티스 좀 근데서
0: 뒤대나다 람산람산다 밤에 이내래다 소수 부글이야 롭친 튼잡다다 내가 이내래 라 토버시
1: 근데
0: 소수디 세고이나라 간잠베 벨루르 저러 지나 상으로 봐 소수라 한 유니온 소르체 갈리 카부트가라고 이나 아니 파마기 산시 마토야디야 나주도 삼단디야 디야지 산시 더니에서지 레레르 봐 이니다 메세야디 마치 로야 럼 로다 튼잡다 지단다 미기엔 바서라 차용 걸어 봐 이제 제단 소수 드기샤사야기다 내가 디치야디야 내가 지금 리트 충분나 안티기 차진서를 좀 챔부시려도 봐 내가 미는 슈디 잡았다 ngeli zhangli pamye sanshi matubat di yi nata mi maang chi nguyen xe nala kali chambu shiurwa mi jik jina su samlui ngon yi nata a dang yabu chumma songta pamye lo la ma chingyak lega chi su samla di samlui gang ya da jigo shi gu le yungurwa nyen jina ya su su jik jina da di gab su labo nyung nyung songta su su rukba da su da chi daba mi da su gu yi na yang da dang yabu da su jie umarwa nje zan kali kawo yujirwa
1: dewe jang nara ngene chashiasana nganzu ane payu ngene chashiasana kelena zugen tangbyo chayin ba ane ngaregi susugi jimmy ngene chashiasana di gigenche ane nga chongmy ngene chashiasana mira shangrunga ki leji wachiri ane di indiyo zane ane ngarabe di jimzana bubu jibu di indiyo zane ane lega be di chati suza chie ane di ba lai di di mawari ba ane be di pamen sim jabi suda chie ane ngarabe di sinnan beti karsore tizom ki rengi sanlo lo nyeba desin diyo ne tanga kilayna maa tuyon jengi shungshaya yagudang dinde samnyu yu ina yang aru ya langche samchikuda ay mutu legati gyungyong che ya sam dinde che ina taba beti mutu legati che che diya
0: dara ndi legati ndi mutu che ya sam yagay karsore ding suya dang ta gushu sorosi kani yongdo
1: di karay sanan ta di sha chi chanay ngonzo gyanay nere, gyaji nere chi chana ta nga zu maanjaya su tun kong an suan dindu, an su su lakba na yao cha maanya didi an kanda nima chi su su kanda chaya su suan yao mi tiyo chana an chi chana su su kanda gyaga tawaya dindze mi chana tiwaya jang an jago ki di zhu Xi Jinping ki sung ya nga zu tiwaya jang su su ki di dikare sim jian ki yinay pe nga zu su su ki di ba dhuri ki yinye pe, an tenzo ki suan tenzo la yinji minji, su su lakru nyatu pa chiisa, an yinji minji di ba guja nangi duka. An tenzo yinji dhana, ngaray nguna samna pyoja di pe di yabuchi suza chiya, tenzo chiya suna jingna ngaray nganzo pyo yongi nguna shina haja bimisi be chasha chi reisam giyo. An lega di chiwa pata ngaya dila tenzo ngu tenzo saa tenzo chiya samnyo me. Samzu dhamma chiya.
2: Tata Chijia Sen Yipi Linci Dana, Pyo Lungchi Nyingchi Lekong Kangki Lungchi Jia, Ngata Ngi Jubi Hyunla Yipi Linci Dere. Ngata Chi, Kong So Jia Ngasu Gungo Tsar Mitzi Tanju Lengde. Shirala Zangnu Jia Tsuki Yin Dibata. Tata Chirambi Tajan Lambur Shode, Ngin

0: yin yang xiawa gang xin yin rong guang ba zhe la gang ji zhe xi bi bie de ngang ju ren bu zhen ba qiu wo jun yin xiang ge ge ping la xi dang ge la zhen men na ni ren yin le kong gang di xie qia bi yuan ba dang xie qia xin ye jie jie ling ging kun yong do ding en la zhen men na ju ma xin ni da qi ke li jie xie qia xin ye jie le ging ging ku gu jie bi di che gang liang mo ni wa chen yong ye ba shi
1: 罗那原比基本垃圾，雷吉能端当，原控门在未忘记，随即你吃起，罗不用当，啥不用人民隔壁，让全部罗局都在讲，官部恰吉也不是。嗯，那你，他，这雷干的呢，修起，你，眼里啊，他，让叔叔雷干的呢，累不大，罗汤部你接，你，隔离接住他，他得把独立啊，他，他那一呢，他让公司去直接进业所里吃点吧，第一把罗里啊，他。
2: 양跟那肯定跟那听见没有？嗯，唐多那个用的是那俺们做德勤学班的是没教啊，老多人当着在那俺们做录制没什么办法呀，前边个呀监控也是录制没什么呀，怕了俺们的呢，的那些个来呀，过来可以拍个了吧？
1: 嗯，
2: 俺们的呢，像录制没现在了，俺们呀公司全员给今年学班的这些呀录制公司，俺们的录制在那调一下俺这个。 唐多给破产的钱，俺这是把他捏着捏着给上去。俺顶着是钱，罗尼，俺那公司他的米线别个足球公司那都是这样意思。俺那罗尼新设的在呢，俺朋友写个字呢，俺那都是他当的别家所在给的，起来三百几点几下月。俺的俺那赚钱没几个月是对在呢，俺那。
1: 工作，当多少个字？工作起来的，
2: 俺那卡巴接不接都是，嘛，说是几个字用个，俺的是对，俺那俺的当多少什么卡巴是说呢？俺的说是公司去，也不是三十几度的，俺当大充钱，俺那你都你学老的了，俺嘛是个是亲戚，当地给的卡是吧？起来三百的，俺那俺的都是你就几个钱呗？
1: 嗯，你听我讲的，当多少个的，公司的高额嘞？
2: 당도조사디라세
1: 지금 강이야다 도담 진이 소시 근데 세알레 용거 봐. 디포르 도발이야다. 만저 소리 그래도 레게가.
2: 당도 엄마 내가 지도잖아. 지전에 정말 배들 락제 그러셔 봐. 안 단다 마 시그질은 또 스튜디오 만저 도담 기타. 안 디인도 잖아 엄마 그 락제 매니지네 수 도담 기 매니지를 주디잖아. 안 소소 디카르 마다 소소 미만디 락제기 디겐 쿠디 원래 미직 전에서 요르데니 토담 디 침부 치두잖아 아니 소소기 디카레 섬주 있네리 소소기 디 토단 치다 있네베 디는 신기 망보지 소소 베디 고무초즈 니버스 딘데 테디야제 시부데요
1: 로좀 제조 제거해야지 가서 그걸 제거해야지 제 팀에 있나다 공사 중지로 봐 아니 단단히나다 랑 도담티야 원리암이 망보슈기래
2: 단다 미 십줄 학습이
1: 제제제 근데 저때 밑에 저 있나다 제단이야 레리 담다 유지로 봐
2: 레리 다 가서 왔지 전에만 제수 롭진만 튀어자 교인들잖아
1: 롭진서 말해
2: 다소 디카마 공스나노 롭진로마 니슈제조이 안디는 듀잔 컨트롤 롭전에 튀어들잖아 링네기 시점만도 티짬기 응은조 킬레기 디 니트요나노 안지

0: 당도 좀 제가 무슨 간수 당도 망조 진짜 당의 막이 소자치 뒤에서는 간수 응응응 그 삼르닝 버틴 제타니 표절을 베디 나루 칼라 베디 주스 베틱스티 아니 추 아니 링아티기 말바
1: 오리오리
0: 근데 뒤에서는 아니 간수 다 건설 자디 소자기 종다디나 간수 베디 건설로는 림보 마남체 간수야 용 간수 소자 칸나로 종다체 아니 나도 내가 카스치고게 니모 내가 카스치고게 안 차디 나나 카스다고게 안 딘데질럽 안 마두디자는 콘조디 카레 소소기 아니 펜데다 데네 소자기 디 락제 토이네베 칸지 테르 안두스야 야르제 두디자는 안간주다 콘조 냠네캉 베데 펜준 파조 저와치 두자는 안조이 뜻디부도스 안 대외장 콘조기 소소기 총다 안딜레 차샤스네 디데 좀제 야구스 두스
1: tā kīlā rāng tānda sūmba nāng shīn chē tā tānda yagab kī gōngsī tā tani ñamlī kāni kī dhēwā sū rā yāng kāndu rā chī rē
0: jī nā chā chā sūn pī tī tā kī ngē ngē nā shūba nāng shīn ngā rā lēgā tī chī yā sū tī khāma sī sū nā pio chā tī sōng gyub chī yā chī tū kī yīs ān tī ndē yīn tī yu chā nā ngā sū tā ñamlī kāng bā tā dhēwā khāma sī nā ñamlī kāng tāng tō nīt kyo chī tī ān tī khun sū kī chā tī kī tī sūn tī tā ngā sū 표현에 차셨으나 제주스 그래 봐. 자기 친준 된
1: 소리.
0: 된소 간주기 단대기 킬레나네 뉴뒤잖아. 아니 간주기 제라 군주기 자기 소자 집에 받다나. 군주기 다 가서 그래. 락제에 있네. 아니 군주 자기 마 공화 땡두잖아. 공화 좀 마투디디. 간주 공화 야두야다. 안 대회장 가래 자디디 로겐 바제 두야. 지로 종으로 봐. 간주 팀 두스 마투기 두야게 딘데 이게 간주 편중이 좋아 딘데스
1: 니핑 그 자서 어 제제제제 소사지야 내가 티나다 걔나랑 쇼제 다 오스팀으로 와 내가 티야다 걔나랑기 가진다 매바 챔부 요사기 인데 내가 지러 봐 근데 젠잔다 단대 봐도다 걔나랑 내가 티 티나라 쇼제 아니 땅은 내가 내가 체제 문에 나라 심띵니 제상에 내가 내 제비인상에 내 상당히 용도가
0: 용기라 티칸스는 되긴 쉬바는 신가 그만 롭진 바티디 삼로이 테라이라 대회장 단다에 테라이
1: 내가 들은 내 지린도 사야지 좋아 뭐지

0: 친나나바도 조보촌촌서 다다치제닌시만나나 베촌 롱칭닌칭리콘 칸기 롱칭자 시빌라인치빌렌칭티시 마지장전이 샬라몬팅오기렌칭니쇼
1: 시비종이
2: 시비종이
0: 罗城主播周末月的德仁格西北中央短剧对村奴丁哈拉萨江苏龙城给罗马苏南于杰西之托尼玛拉西北中央的简短剧情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나 답을 던 그지대. 가 쳔버릴 거.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나 법조전에 야무 유지. 오시
1: 오게 아클리폰가 가진 베타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지난 넘바다 초보 천천여다 다손 체제님 시마데나 베조 롱팅닝 체네콘 강게 롱팅제 시비라인 시비렌 체인테시 마시 장전인 샬라몬 튜오게 렌체니쇼
3: 시비 중담
4: 시비 중담
2: 로정정보정보여다 드랑가 시비 중담 휴지도 천노 베파 함미 단주 시버가 정통통제 휴지인 칭은마 칭은마 친총제라 뇨 게르 마제 예시 뇨데가 망라 노블론조 저혀시 친총다나 데도 타르모 마여사가 사차제라 데디오시 데가 이연라 친총지메여다 히메시 보초 노블론조라 제로 히메여 히메시 본 노블론조 나이나 친가 고라노라 기만도안나 기차체제 히메시 난주 뇨데가 강원니 가윈존당 통 공포 자모 인시 로보 샤캄포마 심포마 인시 본노블론조가 아마가 뇨 나이나 뇨와난도 주포 야모마 런히망가 지완나 데 나이나 닝공가 사마사차디 뇨데라 오마 까유콘도 바사제 카나이와나 지효시 부초 노블론조가 마가 사마 카세시나 더러 고효 와나 산도제 요히메시 니마제 아마가 오마도 바사다 데르노 코와나 힌도와라 야와나 아마포 푸노버 오마도 통 바사데 야모마 스시 동원이 주부 야모마 창시 장의 희시 부총 노블론조 고라논가 힌동가 자나 헬란노와나 오마도 바사텔라타 산드인 멜리고트나라 베바제 존슨니 파와나 뉴터 다디르시 부 노블론조가 메이노니 마람스 외제 초아나 비파 비파 저 또 잘라 저는 개차지시 비파가 꽉 꽉 저는 개차지시 분노블한저 잠을 가와나 비파 비파 저라 망여라 가시 저만매나 나가 저라 함무 저나 버지이 저거 아니벌라 제모 제로 이치 지지시 엔차 본노블론조가 오마데도 바사데 베바가 자라 야시 베바가 하고바논신 오마가 유시가다 통 데니 본노블론조가 자라 야파파파시데르시 지스 고차데니 본노블론조 또아 또노제 향시 데니니 코가 데르노가 바사데사 오마가 유시가다 통시 신체 신체 오마다 신부자몽가 바사다 신부자몽가 지 분나블론조 그거 이완나 베바하모 드란니조 오마시가 저그토 시가 나그토 바사 시가 나그사 시가 저그사 등지 이마라 지시시 분노블론조가 니시시 오마가 유시가다 베와다라 루시 드니니조 바 노블론조가 가위 살아야나 베바다 존슨니 샬라던 효시 바 노블론조가 베파 저 엄마 통이고 저 바사 사이고 자 배효씨 배바가 번너블 혼저가 웨스제이 사드니 파와나 바사 라마드사 엄마 통초디기 통효씨 데니니 배바데가 나이나 마데도 너보 세 라소바 제토가 저모 제사 자민하초 코와나 번너블 혼저라 비효씨 Bunnobulhundrodo bipa hamininka inyewika chobo yamujamu chasi. Chobo hamu yodu bunnobulhundro puzaninka suno ikmesi. Naina gamu simujamu rinhisi. Tenini naina umatong samadhi yamuwa sandidu zubu chenbu mayalun lupu yamujamu chasi. Nima zi, buchong nobel hundro za la beba gondawa na woma da tong li ma da ga rada si. Ma da zhu longwa na po wongwa na jita du beba ga gayu no ni boga woma da tong xin ga raun du. Zhu longwa na beba da la hanba go xin chama beba da ha la pion si. Chama da pion du beba ma chimbo chamo zui ba do zhang nong xe wa na Jong san la jusi. Tenini zong, beba hamu, shala puza ninga mamusi. Bojong nobel hundro ga, chinji shiri yi, par jay da himesi. Tenini, beba hamu reundu, bojong nobel hundro, sendo ga kunwa na, ching ga dara ga, hindong ga, jana wo la. Beba, beba, zwa nimbe wa na. Beba ayong tawa na rigo ini khasi. Jedi, beba jana si, jikyo yoma si. Tanini zong, wong puchong nobel hundro la sama sali garo do zimu zili garo pa menro du ganon puza nying ga meli jenjo si. Puchong nobel hundro si je yika meli njo oma do basa la meka dando meli je si. Tanini zhen sing, pu nobel hundro wama ga Karla Mahya Jitu ka Kangu Xia Titi Dunjoa na Lupu da Nyama Rizhi Yi Gampu Macha Si. Yu Rumbu Chiche Matu Si, Cienje la Wukba ka Ki Jaba Dochi, Pachon Nobel Hunzhou Cili.

두번 나왔죠. 딩듀 전자지 세바디 듀런더 답접치위 품위월제 제동수제 주든 딩비 레지실세라. 샹라 신두 힌진의 딩듀 답접치 레지실 톨훌룬 온세로.

0: 中国那么做，各队带领给门拿了中农机，各队带领给技术机内东等，慢慢就是女记者我不是。那个日子下下出，突然就感觉到特别，日子对不？各队带领的你呢？技术人员碰见我的头，面对面被争取起来。先来庆祝林金莲，各队带领先投出的赛道。
1: 准备什么成绩？恭贺上！他的人暂时的你们的呀，那你好在。Yang and Taro Sodola, Sugo, Leva, Tengere, Yunga, Tatan again, well, and Yella, they are Tashi Mutsi Purabal. La Hella Segalama Tiri, this is a Machica Lamatana, Duba Tenega Tanga, Tiriga Gatu, Chabega Lama, Nimudi, Lakanganzo, Yamdo, Zombega Lama, Lediga Lama, Sanga Singa, Tashika, Munduga Lama, Simji, Dinega, Punega, La Hella Segalama, Yangi, Yangtu, Zombega, Munduga Show, La Hella Sima, Tajidu.
2: What do you mean?
1: 계시 키랑 쫙 쓰러지 덥지. 또 뒤자. 초도 뒤래. 너무디 식주. 빼고도 미스링 소리 차서나. 아니 근데 지가.
2: 아니 뱃사버다.
1: 제장가. 또 쫓아제 못없나? 다시 들래래 아니.
2: 뭐래미. 견들어라.
1: 너.
2: 다 넘주 녀셈 날이야. 셈네 망고 지용구도.
1: 응.
2: 뒤 삼로 단단다 저 여러분.
1: 다가라 그러다 아니. 다 제나 넘주 초에 나게 내주 망고실라. 언니 그 삼로 단단라 케바 가르요메. 대지 셴네 흔도.
2: 와용와용와용.
1: 다자이다. 이다이다이다.
2: 당아 타랑 쇼가 야 둑슬람다가 야 트링기 님한테 칸데스 깨고이나 삼제 샘제르추
1: 타랑 쇼게 너니 둑슬람바다가 트링 양아 대당아 능주 두삼베 까보 시부춘
2: 주접제 쇼고이나 직대 이면 동강기 님한테기 통보다 양아를 계샤 삼제 샘시부도기
1: 네 쇼고 나라 소소 동게 님한테기 통보다가 로케나 님말레고 춘 톱셔요 말에 오르데야니요 말에 삼주 아니
2: 네네 자가나 취미 봄대야 투바 쌤이 맞아 알아봐 인디 쌤이 쪼쪼고 접샤 나 콩도 세세 봄대 세세 로로스탐비 몽오게 되샤
1: 네 차가네 친제 봄대 투바 좀 맞아 알아봐니 봄대 좀 쪼쪼 접샤 네 좀디게 파 렌제 봄모 수수 좀사야 마르다 좀세네 치마 세보 쇼기 세베디 봄대 게메 리소
2: 이네 네 모트단체 레가 치미 랑가 뱃데 모테 가샤 나네 콘드 메르시 바도 지기다
1: nge moda tang je lega chi bai ba langa bet de ga sha yine le sem ku yang wo che wo le sam je xie ji nie je gu de ba yin ane
2: ale langa ga de du xie ka ren yin na chang ba yo le
1: ke ra sai a
2: ni

가. 야, 톨라보가도 톨쿠시고 람다보슈오 톨라가. 야, 톨라보가도 꺼내송고 셀레보스 피페라다. 야, 니뉴로기샤 나사샤라고 자갈기슈 남쇼시우.

0: 아베지라 쇼마홀라 렌철미시 렌쇼조바타냐토
1: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내도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둥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난게 다이어다 공해난 게 스디 디레지 차요 디엔스괴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거나 차시하소는 리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를 둥디라 전비링기 중지 냥아기 제보스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둥디 다지 광장스네다 측강게 창질을 때디 전화 기사계를 둥 피우게 침부 뒤 윤지에게 동장다 제수냐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냥하게 제부 인스 등재치시요리 니네 기사제부 중디네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리 막둥기 롬로리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당 폐기다 중지교제 그게 도로 신주체교수니 제시진단기 하장기 진부요 대인디 정도 기사제부 중디 진단지 기회자 근류기 정신스 대시기 숨내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내 독주의 라마니아 독주의 대신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도야요 말이 풍송 처부 도야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 중 동주 시에 용주 정도 대사제 배 중디 더동의 풍송 치조 치조서 두고 요래라 반장 뒤에 치만 치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배 중디야 진단 친구 찍지

0: ཁྱི་བི་གང་རྟ་དེ་ཡང་ཅིན་དི་ཁ་སལ་དུབི་དེ་རང་འཇུག་ཡོ་རེ་དབག་ཨ་ཁོ་གང་དུ་པ་རེ་ཅན་ཨ་ནི་ཁོ་ཅིས་ཅུ་པ་དེ་དུ་ཡ་པ་རེ་ནེ་དང་འཇུ་རེ་སེ་དེ་སལ་ཤུ་ལ་པ་ནེ་ཨ་དེ་སོ་ཅིས་ཡང་འཇུ་པ་ཨ་དེ་ང་སོ་དུ་ཡ་པ་རེ་ཨོ་དེ་ནེ་དང་འཇུ་པ་ཡིན་སེ་ཡ་ཨ་དེ་ཨིན་དེ་ལ་ཏན་དི་ཁ་སལ་ཅིན་ཅུ་གོ་ནོ་ལ་ juice and the rang in jewels, and the richy called Missa Chepati Jagi big Jensen the country, said Dilla. Nin juice and they called Jinju the Mandrag. Chach Kayore said, Jinju in a me you get so much on you, but Niki get a dunju than dumu juice, I can do it at Chapayam. When Jang Ninju in Jena, me you get on a wrong source of juice to me get 10 years. Betchak and Ninju, Ninju, Kangatana Pama, Rara Sagan or Kata Mijina. Kani amari by the Saji sensible me sensible soma kang in Jugumari. Coron coron and Jusaki Yirgani, Migi Gayo. And the tena ye ta pa ma artis of my jibari. Dinner calling Juil Signi, Missakini, Chebak Tiji Jagi Jizetir. Wana that Jinjuna tendrigging Ninjuna, Jinjuta Mandawa, Coranzos in Jugatini, Migi Chebat and Yona, Teso that Nik as a tower, such bagatza and Nik as a go Mateba the Chenities. Wana Teso that Matsawan in the Tim Samota Mateba Aries and Temaris. Tangin Jugo, Korkan and Jumunju de Zai Chani, and Tim Samota, Tajin Jubicasa, Tajukza, Tak Sunyapa. Zawa, Sentipaja Casala, Kungin Juju, Tanda, Ninju Kanda Kayaban, Ninju Gabo Soso Ninza Bazamatu, or Uninju Kanda Kayaban, the Machiki be Jensen Kan to the Paris, a dealer. Zai Chani, Anni Sentipas and Diganola, Jeja Zo the Kanis and Anni Kujinju. Donna, Jiju, and Revik, a treda naik, Nayate sote, Sengibagata, Jija, Zon Rabu Chadio. Te Yembatea, Anni Sengibagata, Nurmana, the color, Kosibushini, Sunopari. Jinju, Joy, Tenshina, Droda, Loda, Hienamchu, Sancho Jala, Tomiti, Java Mavi, Chota, and Jerzanda. Yea, Jinju, Hibai, Tenju Joa Mantoya, Tendon to be Joa Hisanda. Jinju Joran Kibana, Lungu Tenda Joa, Lami Mengas and Jani. Denju to the Wapershas and Ota, Jinju Corte, Sinjibag Jujak to Yabate, Sibushin any Neopar. Tenda in the Tang Ninju Corande, and Sinjibag Zagonola, Ninju and Jula, Sobacan, Jukan, and Jutesumate, Sinjibag Casala, Kabak Jujan about any mind by Yambayanta, Ni Casalata, Siboj Masumas. Taventa Te, Tanjugo non Siboji Sugibatia, Sucha Kanda Diary, Sibisola. Tanjuga Jija to the cherry said, any Ninju Tan Revi Shatsik Nayate Sote, Tanjugunota, Jacheres in a good jibber gone tail. So Ninju Tan Revi, Ninju Nivan and Revi, Shatsik Nayate Tinker. Tene Bayenza, Tanjugunota, Ninju Casilla, any Khan and Judah Munjute Somati, any Sibu Shin, any Tail, Temba Tail, any Tanjugota, Casbebi Jijatan, Tekan, Dede Bachi Bayenza, or Tesote, a Jun Tanjugunona, and the Sunyo Paris. Tandi Casilla, Anni Ninjuk, Judan, Jenny, Matabdes, Jugonico, Pesajima, Sahin of Chipayena, Yamatis with the Shatanga and Zujan equal integrity. That taken on a pen and so Ninjugun or Ninju Tambo the car. Tangi to Catabal and Sembaina, Kani Amare Bagasaji, you get sent to Soma Yug, Soma Gisin to Batanich, Eresena, and then was going to hear the Marais. Tawana Ninju Catis. Ani mingi gono la kanda nju pari isi na nju kane jata za nyata na ya saya ya sanju se ni kane se eme lono tenri sun yo pari nor na mingi ge geno la jata za nyata na ya saya ya sa ode juji la nju pari ta saji sun yo na te juji la nju pari ta hama chuk po la ane ko mnju pari ten indir ta pe na ngansu Jewel to Chibi, Jujipo de la Canajuris and Pejagana, Chata Balan Sembana, Kachara Gitarta Tata Balan Sembana, and a Katanga Yetang, Zalina, Katanga Yetang, Nilina, Tene, Nyalina, Kanyan, Winina, Yinye, Talina, Kadanga Yetang, Nalina, Kananga Yetang, Yalina, Kayasa Yi, Salina, Kazapa Yzup, Yalina, Kayaka Yap, Shalina, Kashama Yam, Salina, Kasara Yserseni, O me, you get to Soso Godel. Ani nginju kati, ani njubas, njurumas. Ta mnjuba de chere se del te chuchipo papana lhama ta chuk yorwa. Ta chuk nolo pecha yana, kadek nolo tsoyba yana, ani ka, ka, ka nga, mi yege to yekha di ngendolo, nginju kati njumari. Jinte chere se nginju ka koran, kadek nolo yorwa, ka, ka, ka nga, kad yorwa. Dina rang deba da rang jumare. Rangi de rang deba ge yige desore jumare. No din desra pecha ge na ka ka nga san de jerni ka ka nga zo yige tin de zao ni nga zo be ge yige jo an me bare. Ka ka ka zo ne da ka ka nga san nyan de jerni ka nga ra ta be nyan de jerni ko je ta me bare. Ani cha de len chuen ba yin na. Ani cha da ja din ni la zao ni ni. Ani ko nyu gu yo mare. Ta misal ya ni che ge da nyin ba go no la mi gi cha da cha ni pa se je ni. Chiksaya tela kacha kaku chake chikmari na kacha Toto na kikuti ni kacha kaku chake chiksaya Tende nga su ngen chake danyima na jatang yobar Wenja tsaye chani hiya japa yana Chala mato la chala manjubar Ani chala yang kwa njugumare Miki ka njugu kata njumare Tende la dombi kata chikku la kwa manjubar Tende yende la ta kaan dar chan Ani njugu ka ta pa ma a Ota teso yende na chipa chichun chali yara ka ta pa ma as Tezo soma da rarang juyeje mingi yige tenke yobar. Temi tesele ngenju la ina rarang juyeje jibi mingi yige nanji ngen den jubbaase ni. Wata jegi biki jensen, nengan rabochi wata tenijil tudeba jiris. Ta tini sherak tini iyan rabo na mahi yung tesele sama da chire yise dira ta jinju che de xe samare, ngenju nga de xe sambare. Ta ngenju nga da jinju che de xe cewe jisele, ane ngenju da jinju kanda ya manju biki ane mingi yige hama nyehi po yobar. Tela manju bagi nyo. 이게 녀셔서야. 다 문주박이 이게 녀히 때 선주박이 짜가 놓는 간데 손도 있잖아. 미규 니상 선데람 대라 양지 여대요. 강도한 주문 여러면서. 와 미규 니상 선데라 대라 양지 여대요. 강도한 주문 여러면서. 단 디가슬라 미규 니상 선데라 세딜라. 니까지 미규도 강을 거기 바래. 샤탄칼 미규 이게 선주보. 야나 사지 이게 선주보 초마를 거나 짜니는 르마리. 니까지 미겨세한데 공도 희비사지 이게 선지 보고 놀라 닌주 나다 진주쩨 다 도도 얘기나 진주쩨도 파 푸쳐위기 지서 하마 닌주 당 진주 간대야 먼저 비기 미기 녀혀와 어때때 코나라 거기 봐 니까지 미기 봐데 사지 선지 보고 놀라 진주쩨 푸비가 아 하마 그더니 미기 이게 녀히 보대라 거기 봐 다 대다 보기 미기 이게 녀히 보대스 드니 가르에서 봐인지나 다 까당 카 자차 자냐 Da ta, ba pa, za ca za wa, ya za ya, ya ha a. O ya ta yege ten yege po de, ta ni ka si yege ge mi ge se ya de. Ta mi ge yege yege po de na, ta ngancu be yi ge, yege jung rodan wang de si ba yi na, ta ngancu yege ge cikchum se ni, ya na cikbar se ni, kor ca jene deji baru lang aru yege cikchum re zhe gara wa. Di mi di se lu ta, gong de xebi ge mi ge yege ten yege po de non pen sun baru la, cikchum jik no la. 다 근데 이게 인상 요나 근데 이게 숨 타는 이게 이가 나서 봐다 간데지 냔데츠 참 여러와 냔데 대조셰바 냔데츠 디바이나 아니 대소라 체리세 딜 나서 베게지 왕데 시바이나 아니 된 거야 고지요 말이스 타나다 체리 데라 영지 여대야 저디로 고디케비 미기 짬바 니에히보 치체 찍고 놓나 근데 인상 선사 근데 편선 쳐져와 야나 대소라 체리 이우에오 챔비기 영예 간데지잖아요. 아 먼저 봐인 봐 연장 아 아니 던데기 얘기겠다 아 대전하고데 신이 마레스 자르바 마이스 왔다 던데기 되기 잡아 왔다 되니 강한 거만 시바이나 고지어 봐라 왜 다 갈때 되니 이제 매나야 저거 되니 이제 대 봐이나 이게 녀히 보데 치치 찍은 거나 니스 되니 파스 되니 이제 봐이나 왔다 이노스 아 저거 된 강야 된 저거 말해 아 되니 이게 나고 놀만 된 저거 말해 때 저거 된 강야 된 저거 말해스 가서 백에 거만 시바이나 아니 이놈 바시 자드레스 다 텔랑한소 미기 짱바 녀게 보던 거는 닌들즈나 데 니츠 잡아 그 베지지 야나 베차야나 자당 까다베 냔데 치 잡아이나 치치치 그 놈 잡아이나 자다 간냔데 야 잡아이나 더 자니는 낸 유마 다 자다 가 잡아이나 자가 이제 작세는 낸 유로 자다 간이 이제 잡아이나 아니 까데 진주레 세야 말이 어 자디 미기레 세야 말이 단디 가슬레 더 자니는 응아소 내는 매발에 다 가데 숨쳐 잡아이나 배차기나 차다 파다 카 미기 잠만 얘기 그놈의 차다 파다 카 대답이 이게서 되냐 저 지직지근 언냐 저 양이 저 잡아이나 차파 가서니 아니 대서 냐들 내가 매 봐라 양지 여든야 대라 양이 잡아이나 배차 차파 카도는 차리 양 기구제 야마나 팔 기구제 야마나 칼 기구제 뜻은 뭐 가루네 양 잡아이나 찍바래 나가는 제대야 요 말이 대야 된다 그 말이 진짜 대라 되니 닌주다 진주 강대야 문주 비기 미지 이게 진실지 어야 아다 대소 대처잖아 아니 지직지근 언어 파스 니선 전니 야들 로데야 모르와레스 야든데 잡아이나 베게지 다니지 참마레스 대인 바에서 대답을 이게 니시 모델 처리해야 되네 아니 아 누구는 이게 지금 문주 바 이게 니시스 야나 미겐을 쳐서는 아니 미기 짱바세요 야나 미기 코나세요 대인 미기 짱바 야나 미기 코나 야나 문주 바기 이게 대소 다 된지 잡아 참 아 미기 짱바 아 대니 미기 코나 대니 문주 바기 미기 니시스 오, 다 대선에 처리했어요. 아니, 된지 민가 난랑하게 존나 버리. 어, 된지 민가 난랑하게 존나 버리. 와, 단도 처리했어요. 아니, 문주박이 이게 아, 녀석이 봤어.
1: 된주 체만만데 팅진다. 러브 체미 셔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팅다. 생겐 체만난라 가든샤.
2: 제제 라상 우미 치다리. 손자 리시 중지 체주진.
0: 大家可以用老别层的选择新的部位西松部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你的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무슨 간지지죠. 근데 냉주다 진주니라야 무슨 간지지죠. 보다 내서 거는 가서 산기신이 양이야는 산기다니 아 어랑도 토니 아 아니 아 라노소소가 도스기 달라 집안 아버지 시에 타바이나 아니 냉주다 미기다 진주 세야득 냉전다 아 아니 아 되지 가르서 그러고다 아 관라보 아데 카체선도 하리 답배 차이가는 가서 진주다 미기니라 아니 무슨 야는 먹이 강요리 있어 봐이나 아 다 진주다 미기니는 무슨 요 바레스 간데에서나 담보 어디니 진주다야 주루와 미기려야 루와 진주다 미기니가 루와 같으니 이게 강요 바레스나 아니 진주째되지 않는 적이 와 강하다나 봐마 알아라 사 진주쯔보테 미기게는 지스인 주루와 임바에다 진주고 놀아야 건조고 아니 강하다나 봐마 알아라 사대서 소마데 아니 민지 강 드버시비 이겼다고 미기한 고셰겨 사지선 지고는 여러 대방에다 진주째다 버치를 세기로 아니 미기다 진주 니가로 좀 노종하게 얘기를 어디는 니가 노종하야 여 되네 미기라야 모르와다 진주라야 모르 되네 그 얘기 강 여랬으나 배짝이 영이다 버스 영이다 버때 아니 아 나조 아 미기 니가 미기다 다 사지 얘기 선지부터 거기 봐 아니 아 미기라야 거 모르와시 아니 진주라야 거 모르와시 진주도 노종나야 아니 미기라 모르와게 얘기해 봐 에리스나 따뜻해 짱이는 매발이 진주로 노종아이나 강하다나 밤아 알아라 사 대주버리 대주버 진주도 노종아이나 아니 대주버 때다 미 미기는 노종아한테 희망이 바래 진주 대주 소만은 가서 미 이게 선주버 때는 저 흉하라와 근데 뭐 이게 뭐지 찌처리 있어들 진주도 노 모르와 진주도 모르나야 미기는 노종아이 바이얼까 세바이나 다 여리스 가리스나 다 사지 선지군으로 진주 얘기 집어도 파트넨 세위지 저거 하마 얘기 니시보 문주비 얘기 니시보 되지 문주비 얘기 니시보 때 미기 얘기를 중화래

0: 워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테 모기 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톤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요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키 렌야
0: 레레

아클라 소닝아 팔라산조이 곰바만찬 아사밍에니 치치렌튼타 자송어마리마케 나츠이 무총게 총래다제 동투바시에네 치치렌튼테 공공투시이 투네마시 나도 아사미니 민세여버리찬

安住，安住，对不住，对不住，对不住，对不住，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

0: 你要让这么去干嘛去？叫老板跑！呀，老板，叫老板去干嘛去？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 아. 대처질래. 중 아까 시상아. 같이 대비고 소나. 나 앞에 다 찬터래.
1: 네 주주선 거지 된다대. 명예지 샤와 사보르지도. 자카치 뉴즈라. 년세 매포 체이. 거디.
0: 네 하거든. 나이는 달 해머. 센터먹.
2: 아로. 보셔로. 아. 저 봐 호도. 어제 김본데 통사코. 너무 힘들다. 야. 최진토다.
1: 야.
2: 장대 내게 주세요.